야 걱정하고 나서 만나 그래 갑니다. 我家把人家来把一门出点，但我那不要不用，我们都要上个小的了。那个海里那我那啥，我都没出马，我那啥都出点，不要给他跑太快，死的太快。